내가 끄덕이거든. 하거든. 끄덕이는더라. 나도 인다. 가야돼. 아, 그럴듯다. 그럴듯다. 끄덕이거든. 하거든. 끄덕이는더라. 나도 인다. 가야돼. 그럴듯다. 그럴듯다. 끄덕이거든. 하거든. 끄덕이는더라. 나도 인다. 가야돼. 다 그럴듯다.